아룬투 사람테 비냐 사람 테게 시카리테랑 아스오케소 티리아나 정에 람테케만 시카리테랑 부이누다모니 아스오케소 탄픽로 방소 아베르타 아르줄롱시 알랑리 don inut amonit alang lipan arjulo nang lihem also kisuke non kupuding loma lasi sikari terang kecetak dun alam the lahelo thiriya na jong e